0: 어, 안녕하세요. 어, 이거 뭐 메르장 오해치고
1: 왜 이래?
0: Yeah, she's awake and breathing, but just never breathing.